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0: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 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1: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 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 교사의 사물이며 음악 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良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 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 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
0: 는 이 형용사
5: 이의
0: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
0: 는 매우.
5: 賑やかでした.
0: 는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는
0: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7: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유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

0: 원을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 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1: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良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0: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0: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1: 오카에리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1: 오카에리나사이마세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야의トラベルガイド.
6: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6: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6: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 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0: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0: 도쿄 기타구의 수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 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0: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そうですか、よかったですね。
1: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2: 楽しい旅行でしたね。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하루상이미아에게말을겁니다。
0: お帰りなさい。
3: 다녀왔어요？
0: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長野는어땠어요？
4: 미아가대답합니다。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3: 아주즐거웠어요。
1: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3: 사진을많이찍었어요。
1: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3: 그리고메밀국수도먹었어요。
1: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3: 매우맛있었어요。
4: 하루상이이렇게말합니다。
0: そうですか。
3: 그래요。
0: よかったですね。
3: 다행이네요。
4: 이어서미아가말합니다。
1: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3: 長野사람은매우친절했어요。
4: 탐이말합니다。
2: 楽しい旅行でしたね。
3: 즐거운여행이었군요。
4: 미아는나가노에서멋진경험을한모양이네요。
3: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세요。
0: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そうですか。よかったですね。
1: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2: 楽しい旅行でしたね。
3: 오늘의중요표현은아주즐거웠어요。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3: 이걸배우면경험한것에대해느낀점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すごく
3: 는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
3: 는즐거웠어요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과거에일어난일에대해말하는표현입니다。여기에서는형용사와명사인경우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먼저즐겁다
5: 楽しい
3: 처럼이로끝나는이형용사에대해설명해드리죠。이형용사의어미이를
5: 갔다
3: 로바꾸면과거형이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
3: 는
5: 楽しかったです
3: 즐거웠어요가됩니다。
4: 갔다는가와타사이에한박자를넣어야합니다。
3: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3: 그리고대화에나온
5: おいしかったです。
3: 는맛있었어요。
5: おいしいです。
3: 의과거형이고
5: よかったです。
3: 는좋아요。
5: いいです。
3: 의과거형입니다。
4: 이는과거형이되면요같다이렇게불규칙하게소리가변하는군요。
3: 네그렇죠。그대로외우시면좋을거예요。이어서나형용사와명사에대해알아볼까요？이경우에됐스를됐시다로바꾸면과거형이됩니다。
4: 그런데나형용사에대해서는전에배웠죠？
3: 네나형용사는명사를수식할때뒤에나가붙는형용사입니다。친절하다는명사를수식할때는
5: 신셋나
3: 문장을만들때는
5: 신셋데스
3: 가되는데요。
5: 신셋데스
3: 의과거형은데스를데시다로바꾸어서
5: 신셋데시다
3: 라고하면됩니다。명사에데스가붙은즐거운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3: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3: 가되죠。이어서여행한소감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7: よかったです。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3: 뜻을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4: 오사카는 어땠어요?
5: 오사카는
3: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3: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 です.
4: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3: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4: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3: 매우,
5: にぎやかでした는
3: 나 형용사
5: にぎやかな
3: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4: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3: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3: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3: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3: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1: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2: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4: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3: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4: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3: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4: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3: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0: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0: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시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0: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0: 합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2: 오사카와 도우데시타카? 요카타데스.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2: 스바라시 스바라시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스바라시かったです. 스바라시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4: おかえりなさい.
2: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2: 오카에리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2: 오카에리나사이마세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6: 미야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 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0: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0: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 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かえ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0: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1: 사진을많이찍었어요。
0: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1: 그리고메밀국수도먹었어요。
0: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1: 매우맛있었어요。
2: 하루상이이렇게말합니다。
3: そうですか。
1: 그래요。
3: よかったですね。
1: 다행이네요。
2: 이어서미아가말합니다。
0: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1: 長野사람은매우친절했어요。
2: 탐이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1: 즐거운여행이었군요。
2: 미아는나가노에서멋진경험을한모양이네요。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세요。
3: おかえ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3: そうですか。よかったですね。
0: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1: 오늘의중요표현은아주즐거웠어요。
0: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이걸배우면경험한것에대해느낀점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すごく
1: 는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
1: 는즐거웠어요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과거에일어난일에대해말하는표현입니다。여기에서는형용사와명사인경우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먼저즐겁다
5: 楽しい
1: 처럼이로끝나는이형용사에대해설명해드리죠。이형용사의어미이를
5: 갔다
1: 로바꾸면과거형이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
1: 는
5: 楽しかったです
1: 즐거웠어요가됩니다。
2: 갔다는가와타사이에한박자를넣어야합니다。
1: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그리고대화에나온
5: おいしかったです。
1: 는맛있었어요。
5: おいしいです。
1: 의과거형이고
5: よかったです。
1: 는좋아요。
5: いいです。
1: 의과거형입니다。
2: 이는과거형이되면요같다이렇게불규칙하게소리가변하는군요。
1: 네그렇죠。그대로외우시면좋을거예요。이어서나형용사와명사에대해알아볼까요？이경우에됐스를됐시다로바꾸면과거형이됩니다。
2: 그런데나형용사에대해서는전에배웠죠？
1: 네나형용사는명사를수식할때뒤에나가붙는형용사입니다。친절하다는명사를수식할때는
5: 신세츠나
1: 문장을만들때는
5: 신세츠데스
1: 가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1: 의과거형은데스를데시다로바꾸어서
5: 신세츠데시다
1: 라고하면됩니다。명사에데스가붙은즐거운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1: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1: 가되죠。이어서여행한소감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0: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뜻을확인할까요？
0: 오사카와도우데스타카？
2: 오사카는어땠어요？
5: 오사카
1: 는서일본에위치한도시입니다。
5: 도
1: 는어떻다데시다가붙었으니까과거에대해묻는다는걸알수있죠。
6: 요갔다데스
2: 좋았어요。
5: 요갔다
1: 는이형용사
5: 이
1: 의과거형이라는건좀전에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2: 매우번화했어요。
5: とても
1: 는매우。
5: 賑やかでした。
1: 는나형용사。
5: 賑やかな。
1: 번화하다의과거형입니다。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오사카와 도우데시타카? 요카타데스.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1: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스바라시 스바라시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스바라시かったです. 스바라시かったです.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1: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1: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1: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3: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0: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1: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2: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1: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2: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 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1: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良かったです。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0: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스바라시 스바라시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스바라시かったです. 스바라시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류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 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간부는 2일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계획대로 요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방공장비 강화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아 외무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금까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방위와 재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 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0: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 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 씨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0: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타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1: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1: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1: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2: 갔다는 카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楽しかったです。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1: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1: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1: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1: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2: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요깟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2: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1: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1: 신세츠です가
0: 되는데요.
1: 신세츠です의
0: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1: 신세츠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1: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4: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2: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 도는
0: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4: 요かったです.
2: 좋았어요.
1: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4: とても賑やかでした.
2: 매우 번화했어요.
1: とても는
0: 매우.
1: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1: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1: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
1: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1: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1: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
0: 는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
0: 의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
0: 는 좋아요.
5: いいです.
0: 의 과거형입니다.
1: 이 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良かったです。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모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수도 뉴델리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앞서 발표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모디 총리가 작년에 제창한 글로벌 사우스와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구상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안보의 협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함정의 정비를 전제로 방위장비품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외무방위 강유협의인 2+2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에서는 양국이 중동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인도의 석유비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일본이 인도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2조엔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약 130건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각국 외교관 등에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1일부터 2일에 걸쳐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은 수도 키이우에서 주택 등 20곳 이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급거 각국 대사와 외교관 등 총 70명 이상을 9층 공동주택이 크게 붕괴된 현장 등에 소집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나카고메 일본 대사는 파괴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현지 대사인 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대사는 우리는 계속

0: 시리아 외무장관은 실전으로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드론 대국이 됐다고 말해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4년 이상 계속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장관은 또 일본은 우리의 저항에 큰 공헌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군사 침공이 시작된 후 일본의 재정 지원이 총약 2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조 2천억 엔에 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향후 방위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금세기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분야로서 에너지 인프라와 지뢰 제거, 건설용 중장비의 공급을 들었습니다.
1: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일,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중 최대 45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여 명에서 62만여 명이며, 이중 최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 대비 러시아 측 사상자 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러시아는 최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비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원을 위해 현지로 들어간 일본의 NGO 직원은 NHK 인터뷰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NGO 피스윈즈 재팬의 포먼 마리코시는 지난달 27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도 카라카스와 피해가 심각한 라과이라주에서 이재민들에게 일용품과 약품 등의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일 카라카스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가진 포먼 씨는 현지 상황에 대해 지진 피해는 매우 크고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의 광경이었다며 팬케이크처럼 겹쳐서 무너진 건물이 여기저기 있고 그 위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상이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며, 재해 후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재민들이 아직 힘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며, 텐트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엄청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도쿄 기타구의 소학교에서 아동과 교직원 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재와 관련해 2일 밤 기타구와 학교가 회견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에 음악 교사의 사물인 전기 스토브 등이 있었고 교사가 자신의 옷을 말리고 있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6월 19일 도쿄 기타구에 있는 구립 다키노가와 제3소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8명과 교직원 3명 등총 11명이 대피 등을 할때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시청 취재를 통해 음악 준비실에는 전기 스토브가 심하게 타 있었으며, 복수 서큘레이터, 파버린 의류와 타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기타구와 학교는 오후 7시 반부터 회견을 열어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음악 준비실의 전기 스토브와 일부 서큘레이터는 음악 교사의 사물이며, 음악교사는 자신의 옷 등을 말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쿠사키 마사히로 소학교 교장은 아이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기타구는 올해 9월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검증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많이 손상됨에 따라 기타구는 다음 주부터 일부 아동을 주변 학교로 분산 등교하게 하고 여름

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임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

0: 과거를 되시다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2: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2: 신세츠데스가
0: 되는데요.
2: 신세츠데스의
0: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어서
2: 신세츠데시다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데스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2: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大阪はどうでしたか?
4: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2: 도는
0: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4: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2: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4: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2: とても는
0: 매우.
2: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2: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2: 素晴らしい.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
0: おかえりなさい.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2: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2: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6: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